Baby, baby, 나는 뭘 좀 아는 놈. Be the norm, 그 위에 나는 놈. Baby, baby, 나는 뭘 좀 아는 놈. You know what I'm saying? 오빤 강남